0: 신생 과자는? 생 과자는?
1: 제가 미국에서 또 살잖아요.
0: 네.
1: 또 LA 사람이라면 또 미국에서.
0: 생 과자는?
1: 제가 미국에서 또 살잖아요.
0: 네.
1: 또 LA 사람이라면 또 미국에서. 그리고 뭐 또 좀 잘 먹고 싶으신 분들은 뭐 피코.

0: 해가지고 다이제를 세로로 넣을 수 있으면 입이 크다 뭐 이래가지고
1: 가로로는 들어갔는데
0: 가로로는 쉽죠.
1: 세로로는 안 되더라고요.
0: 이거 힘들어요.
1: 와.
0: 네, 그렇던 추억도 나고 다이제는 그냥 생자 말고 한 아 해가지고 다이제를 세로로 넣을 수 있으면 입이 크다 뭐 이래가지고
1: 가로로는 들어갔는데
0: 가로로는 쉽죠.
1: 세로로는 안 되더라고요.
0: 이거 힘들어요.
1: 와.
0: 네, 그렇던 추억도 나고 다이제는 그냥 생자 말고 한 아 해가지고 다이제를 세로로 넣을 수 있으면 입이 크다 뭐 이래가지고
1: 가로로는 들어갔는데
0: 가로로는 쉽죠.
1: 세로로는 안 되더라고요.
0: 이거 힘들어요.
1: 와.
0: 네, 그렇던 추억도 나고 다이제는 그냥 생자 말고 한
1: 야 아직도 못 골랐어? 야 그냥 나가. 너 살려줄게 살려줄게. 야 집에 가라 집에 가.
0: 과자를 못 골라서 살았어. 아 네 우리 쥐구멍님은요 홈런볼.
1: 아, 홈런볼도
0: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이 났어. 야 그냥 나가. 너 살려줄게 살려줄게. 야 집에 가라 집에 가.
0: 과자를 못 골라서 살았어. 아, 네. 우리 쥐구멍님은요, 홈런볼.
1: 아, 홈런볼도
0: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인데.
0: 아,
1: 역시, 역시. 야, 그냥 나가. 너 살려줄게, 살려줄게. 야, 집에 가라, 집에 가.
0: 과자를 못 골라서 살았어. 아, 네. 우리 쥐구멍님은요, 홈런볼.
1: 아,
0: 홈런볼도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인데. 역시, 역시. 먹은 거랑 똑같아요. 목이 떡떡 막히는데.
0: 근데 그거 잘 나가요, 왜 그래요?
1: 저요 또 요즘에.
0: 과자를 못 골라서 살았어. 아, 네. 우리 쥐구멍님은요, 홈런볼.
1: 아,
0: 홈런볼도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인데. 역시, 역시. 먹은 거랑 똑같아요. 목이 떡떡 막히는데.
0: 근데 그거 잘 나가요, 왜 그래요?
1: 저요 또 요즘에 굉장히.
0: 아.
1: 노란색 그 체스터 봉투 딱 써있어요. 치토스라고도 안 써있어요. 체스터라고 써있는데. 그 딱.
0: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인데. 역시, 역시. 먹은 거랑 똑같아요. 목이 떡떡 막히는데.
0: 근데 그거 잘 나가요, 왜 그래요?
1: 저요 또 요즘에 굉장히. 노란색 그 체스터 봉투 딱 써있어요. 치토스라고도 안 써있어요. 체스터라고 써있는데. 그 딱.
0: 완전 과자계의 전설 아닌가요?
1: 과자계의 전설인데. 역시, 역시. 먹은 거랑 똑같아요. 목이 떡떡 막히는데.
0: 근데 그거 잘 나가요, 왜 그래요?
1: 저요 또 요즘에 굉장히. 노란색 그 체스터 봉투 딱 써있어요. 치토스라고도 안 써있어요. 체스터라고 써있는데. 그 딱 가수로 나와서. 그거는, 그렇지. 이 정도.
0: 너무 만족스러워.
1: 이 정도는 돼야지, 사이즈가.
0: 너무 좋네요. 아, 그래도. 아, 그리고 또 우리 대환팡님은요. 새우깡.
1: 아, 새우깡. 새우깡.
0: 아, 새우깡이 국민과자죠. 솔직히 저는 새우깡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마켓 갔다.
1: 사이즈가.
0: 너무 좋네요. 아, 그래도. 아, 그리고 또 우리 대환팡님은요. 새우깡.
1: 아, 새우깡. 새우깡.
0: 아, 새우깡이 국민과자죠. 솔직히 저는 새우깡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마켓 갔다.
1: 0.8% 막 이런 줄 알았더니.
0: 아, 그래도. 아, 그리고 또 우리 대환팡님은요. 새우깡.
1: 아, 새우깡. 새우깡.
0: 아, 새우깡이 국민과자죠. 솔직히 저는 새우깡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마켓 갔다.
1: 0.8% 막 이런 줄 알았더니.
0: 네, 넘나?
1: 맞아요, 맞아요.
0: 새우깡이, 아, 그러면 이게 기름에 튀기는 과자가 아니었네요.
1: 그래도. 그래도 생새우가 한 대도. 그래도 생새우가 한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해도. 그래도 생새우가 한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새
0: 이유가 있었어.
1: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일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확실히 달랐네.
0: 해도.
1: 그래도 생새우가 한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새
0: 이유가 있었어.
1: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일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확실히 달랐네. 해도. 그래도 생새우가 한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새
0: 이유가 있었어.
1: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일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확실히 달랐다.
2: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1: 해도 그래도 생새우가 한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새
0: 이유가 있었어.
1: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일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확실히 달랐다.
2: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0: 예능 라디오 하이파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젓가락 행진톡. 네. 과자의 반전과 재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 네네.
0: 지금 새우깡 얘기 하나 있는데 준비한 게 굉장히
1: 했을 때.
0: 네.
1: 확실히 달랐다.
2: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0: 예능 라디오 하이파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젓가락 행진톡. 네. 과자의 반전과 재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 네네.
0: 지금 새우깡 얘기 하나 있는데 준비한 게 굉장히
1: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먹고
0: 이거 돈도 꽤 많이 들어요.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비싸네요.
0: 아, 먹태깡도 있다.
1: 아, 요즘에는 많이 나왔죠. 먹태깡도 있고.
0: 네네.

0: OES.
1: OES.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자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 지금 하나가 바로 뻥튀기예요.
0: 아, 뻥튀기. 이것도 네. 이제 어르신들의 또 간식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뻥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납작한 접시 모양도 있고, 뭐 그 알갱이 모양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기름도 안 들어가고, 뭐 설탕 코팅 같은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많이들 이거를 뻥튀기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죠. 이게 또 TV 보시면서 네네네. 그냥 봉투 탁 열어서 그냥 하나씩 먹어야지 잠깐만 먹어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빈 봉지를 맞이하게 되죠. 진짜
1: 맞아.
0: 맛있잖아요.
1: 진짜 그래요.
0: 그 동그란 것도 그렇고 네. 밥풀 모양 같은 뻥튀기도 그렇고.
1: 그래, 그 밥풀 모양. 잣같이 생긴
0: 그치,
1: 거.
0: 와르르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1: 그래.
0: 아, 마카로니도 있고.
1: 참 좋은데. 아, 근데 이게요. 손에 들었을 때 가볍다고 해서 이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가벼운 게 전혀 아닙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뻥튀기는 곡물 속 수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크게 부풀린 그런 과자죠. 네, 무게는 가볍지만 수분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곡물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g당 한 350에서 400칼로리래요.
0: 예?
1: 이게 라면 한 봉지가 한 500칼로리 하거든요. 끓여 먹었을 때, 국물까지 다 먹었을 때.
0: 차라리 그럼 라면을 먹었어야 되는 거네요?
1: 아니 뭘 차라리야. 근데 생각보다 이 뻥튀기가 칼로리는 높다. 네, 이 탄수화물이 주는 그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한두 장 먹으면은 뭐 실제 섭취 열량이 높진 않지만 이 큰 비닐 끌어안고 TV 보면서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은 이게 비닐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이거는 절대 가벼운 간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야, 또 흰쌀로 만든 뻥튀기가 또 식이섬유도 적고 소화가 빠르대요.
1: 그래서 혈당이 팍팍 올라간다고 합니다.
0: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오죠.
1: 네, 그래서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식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0: 네, 근데 뻥튀기 중에 저희 또 좋아하는 그 개나리콘 혹시 아시나요?
1: 개나리콘이 뭐예요?
0: 그 노란 색깔, 약간 문어처럼 이렇게 다리 갖고 있는 것처럼.
1: 예.
0: 큰 사이즈.
1: 그거 막 그 지팡이처럼도 생겨서 나오는 것도 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크게.
0: 그런 것도 있고 그 개나리콘이 근데 네네. 이게 또 다이어트 간식이래요. 근데 얘는 또 제가
1: 그래요?
0: 얼마 전에 릴스에서도 봤거든요. 헬스 이제 트레이너 분이 네. 개나리콘이 사실은 또 다이어트 간식이다.
1: 아, 그래요?
0: 이게 속이 비어 있고 네. 부피 위에 가벼워서 또 적은 양 먹으면서 또 이게 바삭바삭. 과자를 먹는 만족감을 굉장히 준대요.
1: 엄청 바로 나온 거 엄청 바삭해요.
0: 너무 맛있어요. 이게 옥수수나 밀 전분 등을 주재료로 만든 과자고 이 제품에 따라 기름에 튀기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 다이어트 음식에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앞으로 개나리콘만 먹으려고요.
1: 자, 그래서 살 뺀다고 큰 비닐봉지에 든 뭐 흰쌀 뻥튀기 같은 거 품에 안고 TV 보면서 많이들 드시죠? 네, 이게 적게 먹는 건 괜찮습니다만 많이 드시면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네, 칼로리를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포인트가 포대체 안고 드시지 마시고 내가 먹을 양을 접시에다가 덜어놓고 그리고 봉지를 쫌매놓고
0: 그리고 다시 또 열어서 와르르 붓고 또 좀 메고 그러다가 먹고 뭐 다시 열어서 오르르 아니 뻥튀기 정말 마약 같은 존재라서 봉투를 아무리 잠가놔도
1: 이게 중독성이 미쳤습니다. 뻥튀기
0: 와 진짜
1: 또 잘 묶어놔야 돼. 안 그러면 눅눅해지거든요.
0: 공기 안 통해야 돼요.
1: 눅눅한 건 진짜 못 먹어요.
0: 지금 우리 비비님께서 카톡으로 네. 완전 과자 박사다.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다.
1: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요번에는요, 에이스와 건빵.
0: 아, 아까 우리 체리님이 또 에이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1: 네, 이게 뭐 그런 다방 커피 같은 거나, 네, 이런 믹스 커피 탁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콕콕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게 바로 이 에이스 크래커인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또 요, 건빵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0: 건빵도 빼놓을 수가
1: 네,
0: 없죠.
1: 네, 근데 이 에이스라는 과자에 반전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햄 씨,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0: 이 에이스가 1974년에 출시된 대표적인 또 장수한 네. 크래커인데요.
1: 네네.
0: 이게 또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이 커피에 찍어 먹는 과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오래됐죠.
0: 근데 지금 요즘에 현재 판매되는 에이스 오리지널에요. 이 비타민 B1, B2가 들어있대요. 비타민이 이거 영양제였어요. 영양제.
1: 아 무슨 영양제야.
0: 비타민 B가 들어왔다니까요?
1: 왜? 그 비타민 B1, B2가 뭔데요?
0: 하여튼 그 좋은 거 있어요, 그거. 그냥 비타민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좋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그래. 뭐라 그래요? 어.
1: 아 근데 열량이 칼로리가 생각보다 뭐 많지 않네요. 에이스 24g짜리 뭐 한 봉지 먹으면 약 130칼로리 정도니까 어. 굉장히 가볍고
0: 가볍고 비타민도 있고 영양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제 국민 영양 간식이다.
1: 그렇게 또 그렇게 그러지 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맛은 강하지 않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게 쇼트닝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지방과 포화 지방 함량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하지만 어쨌든 비타민을 믿고 가요.
1: 이게 문제야, 이게.
0: 아니야, 비타민으로 이제 믿고 가는 거죠.
1: 다각도로
0: 봐야지. 아니, 한 길만 봐도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1: 네, 그리고 건빵 이야기 좀 해볼까요?
0: 아, 제가 또 건빵 진짜 좋아해요.
1: 건빵 좋아하세요?
0: 건빵 너무 맛있더라고요.
1: 목 맥히지 않아요?
0: 목 턱턱 막힐 때. 네. 이렇게 또 우유도 싹 먹어주면.
1: 아, 우유와 건빵 괜찮네.
0: 우유 건빵도 엄청 맛있잖아요.
1: 네, 이게 건빵이 일반 과자들이나 뭐 빵보다 수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래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요. 네, 이게 잘 부서지지도 않고 부피가 작아서 운반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한국에서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군용 식량과 비상 식량으로 이 건빵을 엄청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건빵 100g에는 뭐 제품에 따라서 단백질도 네. 한 8에서 10g 정도 들어간대요. 프로틴 바네요.
1: 프로틴 바. 아, 그래. 근데 뭐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 원료가 밀가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심의 식품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별사탕이 들어가 있는데
0: 가끔 이 건빵에 항상 별사탕이 들어있어서 저는 얘가 맨날 왜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1: 그냥 일단 건빵을 먹었을 때는 퍽퍽하고 맛이 굉장히 심심합니다.
0: 그 심심하죠. 심심.
1: 근데 별사탕을 그냥 달콤하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물이 부족한 야전에서 이 퍽퍽한 건빵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설탕 결정체를 입에 탁 물어서 침 분비를 강제로 유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 막힘 방지 그리고 소화를 돕는 생존 과학이 이 별사탕에 들어가 있다.
0: 그러니까 그냥 괜히 넣은 게 아니었네요.
1: 그냥 그 건빵이 너무 밋밋하니까 달달하게 먹어라 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쵸. 진짜 입안의 침 분비를 돕는 그 달콤한 맛이 들어간 이 별사탕을 일부러 넣은 거래요.
0: 그러니까 이게 군용 식량으로 이제 했었으니까
1: 네, 자꾸 물만 왕창 축내고
0: 오줌만 마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변만 마렵고
1: 그 소변이라 그래요. 방송인데
0: 이 소변만 마렵 너무 그러니까 네. 군인들을 위해서 이 별사탕을 딱 넣어서 몸 넘김도 네. 쉽고
1: 맞아요.
0: 기도 막히지 않게.
1: 근데 건빵에 들어간 별사탕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아,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닌가요?
1: 아, 이게 그 눈밭에서 군인들이 눈밭에서 훈련을 할 때
0: 네네.
1: 이 흰색 별사탕이 눈 위에 떨어지면 안 보인대요.
0: 아, 그거 아야 그걸 왜 떨어뜨려 임마 하면서 이제 아 진짜
1: 입맛까지 나와 그렇지
0: 아,
1: 싸움 나지
0: 참나 그 귀한 거를 그거를
1: 그래서 이 별사탕에다가 색깔을 말록달록하게 넣기 시작한 거래요. 아하. 눈밭에 떨었을 때 주워 먹으라고. 이야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빵이 굉장히 네. 과학적인 과자였다.
1: 지금 콜로라도 달밝은밤님께서는 79년대에 군대 건빵에는 별사탕이 있는데 그게 정력 감퇴제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고
0: 그래요?
1: 하십니다. 그래 군대에서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20살짜리 남자애들이 모여서 얼마나 지금
0: 으쌰으쌰 할 텐데 지금
1: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0: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 그래서 그 사탕을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아닙니다만 네. 네, 우리 콜로라도 지금 이 님께서 네, 알려주신 정보니까요.
0: 네, 그렇게 군인들을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재워줘야 된다. 아하 그렇군요.
1: 아, 정말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남자애들이 힘들죠.
0: 힘들죠. 힘들죠.
1: 자 좋습니다. 우리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근처도 못 갔네요.
0: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돼요. 시간이 끝났어요.
1: 자 오늘 젓가락 행진톡에서는 익숙한 과자들 속에 숨어있는 의외의 반전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과자도 겉모습이나 이름만 보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과자를 고를 때 앞면의 화려한 문구보다는 뒷면의 원재료와 영양 성분표를 한번 우리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과자는 가장 중요한 건 맛있게 그리고 적당히만 네, 즐기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자 젓가락 행진톡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0: 네, 저희 하이파이브 1부는요. 정말 맛있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각종 중화요리는 세리토스 지역 20년 전통 상원 중화요리 12248 사우스 스트리트 알테시아 상원 중화요리
1: 마사지 체어하면 디바 마사지 체어의 새로운 기준 디바 마사지 체어로 차원이 다른 힐링을 느껴보세요. 48개월 부의자와 선물 증정까지 하는 헬스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양파가 부르는 사랑 그게 뭔데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고정!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7일의 기적, 피부가 건조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한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그레세 USA가 피부의 수분과 생기를 전합니다. 순하게 관리하는 효소 파우더 워시, 펩타이드 토너, 리커버리 세럼, 주름 케어를 위한 보톡스 크림, 그리고 선크림 BB 크림까지. 매일의 스킨케어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7일의 기적, 그레세 USA, 213-500-7664.
2: 건강제품, 아직도 광고나 친구 말만 믿고 선택하시나요?
3: 이제 기준을 바꾸세요. 정답은 제품 포장에 있습니다.
2: 비전 스마트 슈프림, 에코바이오타, 프로스타 스마트, 닌자 브레인 칼리맥.
3: 비전 스마트의 모든 제품은 포장의 효능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2: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건강 선택.
3: 이제부터는 기억하세요. 건강제품은 포장부터.
2: 비전 스마트, 효능을 숨기지 않습니다.
3: 전화 213-407-3446, 407-3446.
4: 차산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골치 아파요.
5: 새차, 리스차, 중고차, 차에 관한 모든 문제는 레몬법으로 비용 없이 최민수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4: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도 못 나가고 속상해요.
5: 교통사고, 대형 상해 사고 역시 믿을 수 있는 최민수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6: 60년 경험의 대형 로펌 KMFM의 최민수 변호사. 레몬법, 대형 사고, 교통사고 전문 최민수 변호사. 323-496-2574, 323-496-2574.
7: 신용과 전통을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라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8: 3236-0000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10: 강남 이삿짐 전화번호 213-381-2424 213-381-2424.
11: 사랑해 우후 다이아 라디오 코리아.
12: 언제나 정다운 여러분의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13: 미주 한인사회의 중심 라디오 코리아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1989, you're listening to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0: 웃음과 재미, 감동이 있는 LA 예능 라디오
1: 하이파이
0: DJ
1: 해미
0: 그리고 제이입니다. 오늘도 대박났어요. 네, 9월 2일 수요일 하이파이브 2부 시작합니다. 햄씨하고 하이파이브 2부에는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님과 함께 인터뷰 그리고 여러분의 숨겨진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심리 테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2부 출발해볼까요?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

네, 저희 하이파이브 2부는요.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에어컨 가스 충전 및 수리, 차정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베벌리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엑셀 종합정비센터와 함께합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요즘 광고 어디에 해야 효과 있을까요?
6: 정답은 대한민국 최대 메신저 카카오톡.
5: 이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카카오 광고 플랫폼으로 지역, 나이, 성별까지 정밀하게 광고 가능.
5: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정확히 노출됩니다.
6: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웹사이트 방문, 이벤트 홍보까지 실제적인 고객 유입 효과.
5: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하는 카카오톡 광고.
6: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13487-1300 487-1300.

0: 네, 여러분 지금 LA 최고 예능 라디오 하이파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나눈 인터뷰 님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가장 핫하고 맛있는 코리안 바베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윈 코리안 바베큐인데요. 자, 일단은 윈 코리안 바베큐의 우리 로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1: 윈 코리안 바베큐의 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근데 지금 라디오 첫 방송이라고 제가 네네네네. 들었는데요. 좀 기분이 어떠세요?
1: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방송 타니까 네. 사람들 시선이 아주 보기 좋아요.
0: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 윈 바베큐 가서 또 식사를 한번 했잖아요.
2: 거하게 먹었죠, 저희 진짜.
0: 거하게 먹었는데 저희 진짜 오늘 인터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 부에나파크에 뭐 코리안 바베큐 집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2: 맞아요,
0: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윈 코리안 바베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좀 뭔가 차별화가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1: 일단 많은 고깃집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다 생기고 있는데
0: 네네.
1: 저희 가게의 특징은 뭐 다른 식당들은 올리캐닛이면 올리캐닛,
0: 네.
1: 콤보 식당이면 콤보 식당인데 이거를 좀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가자.
0: 아, 저
1: 같이
0: 아,
1: 공존하게 해서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올리캐닛 메뉴, 콤보, 알라카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샐러드 바가지
0: 네.
1: 완성을 시켜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지금 많이 즐기시고 계십니다.
0: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그 올류캐닛과 그냥 이제 콤보 메뉴만 하려면은 이 고기 퀄리티의 차이 때문에 원래
2: 맞아요,
0: 많은
2: 맞아요.
0: 사장님들이 한쪽만 그냥 하시게 되잖아요. 냉장고도 그렇고 이제 고기 그 스탁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 둘 다 하시고 퀄리티도 잡으시고 또 다양한 이런 취향까지 잡으셔서 우리 윈 코리안 바베큐 요즘에 진짜 핫 플레이스로 굉장히 바쁘 더라고요 가보니까
2: 일단 맛있잖아요.
0: 일단 너무 맛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2: 일단 저희가 딱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윈 코리아 바베큐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0: 그렇죠.
2: 벌써 일단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여기 뭔가 호텔인가? 저희 호텔 뷔페 느낌이 나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 굉장히 럭셔리했잖아요.
0: 굉장히
2: 저희가.
0: 럭셔리. 아니 이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싶을
2: 맞아요,
0: 정도로.
2: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오렌지 카운트 오래 살았지만 진짜. 부에나파크 이 정도 급이 되는 코리안 바베큐 집이 있다고 정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2: 맞아요.
0: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콤보 메뉴가 좋아요, 올류캐닛이 좋아요.
2: 또 이게 고민이 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양껏 먹으려면 또 올류캐닛이 참 좋겠지만
0: 올류캐닛 좋죠.
2: 저희가 또 오늘은 뭔가 좀 나를 대접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좀 콤보를
0: 그렇죠.
2: 먹어줘야 되잖아요.
0: 또 그리고 또 귀한 분 모시고 식사 한번
2: 그렇죠.
0: 대접할게요 하고 갔는데 올류캐닛 시키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2: 그렇죠. 또 제일 싼 걸로 차돌밖에 안 나오는 걸로 시키면 또
0: 그거 조금 민망해.
2: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일단 저희가 윈 바베큐 갔을 때 일단 그 고기 퀄리티가
0: 네.
2: 난리가 났잖아요.
0: 아니 고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왔다고 또 이렇게 잘해주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그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쓰시는지
1: 일단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손님들이 드시는 거고
0: 네네.
1: 그걸로 이제 너무 장난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 모토 자체가
0: 네.
1: 내가 덜 가져가더라도
0: 네.
1: 좋은 고기를 대접을 해야 이게 쭉 이어진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0: 네네네.
1: 하세요.
0: 이게 굉장히 저도 느끼는 게 제가 그 고기 홀세일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영업팀장이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 가게들이 총 어떤 브랜드에 어떤 고기를 쓰는지 얼마에 들여오는지 제가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고기 때깔이랑 이런 걸 봤는데 이 집은 진짜 좋은 고기 쓰는구나라는 걸 제가 빡 느꼈거든요.
2: 프리미엄 고기를 또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프라임 등급이
2: 아, 프라임 등급 프라임 가장 가장 높은 등급 아니에요?
0: 보통 가게에서는 프라임 등급 안 쓰거든요.
2: 못 쓰죠. 못 쓰죠.
0: 이 마진 때문에.
2: 마진 때문에.
0: 아, 그런데 이 윈 코리안 바베큐 퀄리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아, 맛도 그렇고
2: 맞아요.
0: 샐러드 바 같은 거 조금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 퀄리티 좋게. 아, 아, 요거 저도 그래서 윈 코리안 바베큐하고 완전히 부에나파 그 고깃집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어요.
2: 어, 저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0: 네.
2: 그리고 일단 그냥 또 거기 가면 갖가지 뭐 샐러드 바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밑반찬 뭐 여러 가지를 다 직접.
0: 어,
2: 다
0: 이게 직접 만드신다고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을 이렇게 받아오시는 게 없나요?
1: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김치부터 모든 밑반찬.
2: 아, 소스까지 그냥.
1: 소스까지. 네. 소스는 제가 직접 다 배 앞에서 만들고요.
0: 야.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1: 김치도 제가 직접 담그고.
0: 주방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1: 할 일이 너무 많죠. 할 일이,
0: 할 일이 굉장히 많죠.
1: 뭐 하나 추가될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
0: 그렇지.
2: 아, 그러니까 모든 걸 손 하나 안 거치고 만드신 맞아요. 게 없고 그냥 뭐 시판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또 물냉면 육수도 직접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0: 아, 물냉면 육수도요?
1: 네.
0: 그거 어떻게 만드세요? 그 고기 베이스로 하세요? 그 고기 그냥 끓이는
1: 아니요,
0: 걸로?
1: 아니요, 저희는 네. 해물 베이스로 해가지고.
0: 아, 해물 베이스요?
1: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우려내요.
2: 야.
1: 시간별로 불 세기도 다 다르게 해서 재료도
0: 아, 그래요. 아니 고기만 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그 샐러드 바가 뷔페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2: 샐러드 바 저희 또 눈 돌아갔어요.
0: 그렇죠. 아니 근데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데 냉면까지 냉면은 완전 한 장르이기 때문에
2: 그렇죠. 네,
0: 냉면
2: 맞아요.
0: 전문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냉면에도 굉장히 진심이시고 우리가 그때 물냉면이랑
2: 비빔냉면을 저희가 먹어봤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다른 고깃집 이런 데에서 물냉면을 먹었을 때는 항상 한번 국물을 일단 먹잖아요.
0: 먹죠.
2: 먹고 나서
0: 이제 식초랑 겨자.
2: 간이 좀 심심하니까 아, 이 겨자랑 식초 좀 주세요.
0: 맞아.
2: 저희가 막 제조를 해서 먹었는데
0: 네.
2: 저희가 정말 이거는 장담하지만 여기 윈 코리안 바베큐 저희가 물냉면 딱 국물 먹자마자 아 이거 식초 겨자 필요 없다. 저희가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0: 맞아요.
2: 그 자체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0: 그렇죠.
2: 저희가 이게 제가 제이 씨 물냉면 이게 먹으라고 줬는데 이렇게 뺏어오고 싶더라고요. 계속 혼자만 먹더라고요.
0: 네, 자 저희는 지금 이 부에나파에 위치한 윈 코리안 바베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 구 새마을 식당.
2: 네.
0: 네, 그러니까 그 비치 멜번에서 비치 깼다고 조금 사우스로 내려오시다 마자 오른쪽에 딱
1: 네,
0: 보이는.
1: 맞아요.
0: 네, 그 위치고요. 714-752-6006번입니다. 714-752-6006으로 네, 예약 관련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의사항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조하고 준비하는 그런 음식점인데 아니, 제가 저번에도 그때 우리 맛도 봤지만
2: 네.
0: 이 올류캔이 바베큐집에서 양념게장을 준다라는 게
2: 오, 맞아요.
0: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양념게장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요 양념게장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면 스토리지만 이렇게 와이프랑 저랑 제가 먹고 싶어 하니까 저희 아. 와이프는 게 알러지가 있어요. 가끔 알러지가
2: 아,
1: 있어서
2: 그래서 못 드시는군요.
1: 원래 못 드세요.
0: 아. 네네.
1: 양념장을 와이프가 직접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맛을 봐주면서
0: 뭐
1: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탕생한 건데
0: 네.
1: 그것도 딱 두 번 만에
0: 아.
1: 두 번 제조 만에 잡혀서
0: 맛이 잡혔어요.
1: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해줬어요 저희가.
0: 아 맛 좀 보셔라.
1: 너무 많으니까.
0: 아,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마켓에 들어가면 어때?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여기는 고급진 또 레스토랑이고 요거를 추가하면 어떨까?
0: 아 메뉴에.
2: 메뉴에
1: 조금 반발도 있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겠어.
2: 아,
1: 관리도 힘든데.
0: 관리도 힘들죠.
2: 그렇죠.
1: 왜냐면 로테이션이 잘 돌아야 싱싱한 객성 나가는 거.
0: 맞아요.
1: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그리고 진짜 많이들 드신다고 약간 힘들어하셨어요. 양념게장이 무제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1: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양념게장 무제한이 그러니까 이게 고기 무제한을 드시는 분들한테 또 나가는 메뉴잖아요. 이게.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 직접 다 만드시는 거죠? 양념도 하시고.
1: 네. 제가 1시간에 걸쳐.
2: 아. 와.
0: 아니 저도
1: 제조만.
0: 네, 게 사다가 집에서 제가 양념게장을 해 먹는데 이거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그 게 그 꼬다리 옆에 잘라내는 것부터 아, 이제 신경질 나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손에 냄새도 쫄고 아, 진짜 그 게장 담그는 거 뭐 양념 만드는 거 해 놓고 이제 또 숙성도 해야 되고
1: 맞아.
0: 게에다 무치고 비비고 또 바로 막 나가기 좀 그래요. 조금 숙성했다 나가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분 양념게장이 무제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윈코리안 바비큐 가셔서 고기도 드시고 양념게장도 맛보시고 거기다 냉면, 샐러드바,
2: 아~
0: 샐러드바에 근데 야채만 있나요?
2: 아유, 저희 샐러드바에 저희 그때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정도로 갈비찜이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나는 갈비찜이 왜 근데 이게 갈비찜이 저희가 아는 그냥 돼지갈비가 아니라
2: 진짜?
0: 그 결혼식에서 먹던 소갈비찜이 나와있더라고요.
2: 그렇죠. 결혼식에서 한 덩이만 주는 그 아까운 갈비찜.
0: 어, 맞아.
2: 아, 그 갈비찜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데
0: 네. 근데 그게 또 그 데일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2: 그렇죠. 근데 요거
0: 소갈비가 안 나오는 날도 있대요.
2: 갈비찜은 이게 나오는 날이 또 있어서 네.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오늘 갈비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센스가 필요합니다.
0: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올류캐닌 메뉴에 양념게장도 있었지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바로 속꼬리.
2: 오, 속꼬리.
0: 속꼬리가 이것도 무제한으로 나온.